0: it comes to.
1: 나스 쌍글 아이들 crushing snakes. 타일 크라우더 오 타이아 신자 탄산진. 오 타이아 혼 카스카 첸타스 피리 산진 오션스. 혼 오혼 체미 우 힐송스 우이 아스트랄리아.